아시더라도 그나토도 르사몽 노로 크나바이기야 노빈 존드로리 양이 국두이 르삽자 르사몽노 바디 하승 니르사몽 반다워 승 한여하이 르사몽 파싱고노 탕라이오나 어즈라워 승 카나라이 피우나이 엠플리안 가이뱅니 국두이 르삽자 르사몽

0: 그러니까 사이 못 당나는 거.
1: 그러니까
0: 큰형 보라 사는 몽상가. 땅이 마양.
1: 아.
0: 큰형 보라 사는 가 엄마도 마양가 뭐 안 삭다리 못 쓰는 자야도.
1: 아.
0: 하나는 못 쓰는 자야가. 이거 마야다 뭐 습성제 마마야다.
1: 아우 아스 그방마 버드레 버드마네 시험을 가시게 마냥이 좀 하다.
0: 어 가시게 마야 큰남 볼라사나 안 보서 원 나이 통자 내 땅나 해 무슨 것도. 내 마서 마야로 쓰는
1: 아우 아우.
0: 내 땅

0: 아스로디 캐나다도 르사몽 노로 카나베케 무두마노 판도 파디 한요하이 거국도 파싱어 탕라이나이 거국도고 그런색 사부반도 할로
1: 할로
0: 람 소거디 볼까 함이야 파로
1: 아 디볼까 함 무두마노
0: 아우
1: 디넥 차랑 야랑 살라이탕
0: 아우 만양 마니 거국노티
1: 마야 랭야 마양 만다 제가 파몽 파는 마야 하자
0: 아우, 에에. 아우, 사가리시니 보고 비스람 건전에 언저리 당하자.
1: 아까 양 보고 비스람 건전에 언저리시.
0: 아우, 아우, 앙코랑 기사람이 많카. 아우, 아우.
1: 말 콩고스에 하이바나 벨라 그런 나무스 가파킹 하나.
0: 다건 다건.
1: 아기 양 스라이프로 아마 바이 마용 키르자게 된게 양장이네 구장만다.
0: 아우.
1: 에 본인도 그러고 타나나가 말로 그냥 나고는 내가 풍작다. 내가 여성 큰일을 쓰는 게 아빠 할겠어.
0: 아.
1: 어 안 망가는 거다. 뭐 같은 말처럼 말처럼 말은 말은 그렇게 보는다. 내 마케팅이 마케팅이니 잡고 그냥 된 거다.
0: 아.
1: 내가 봉기 치면 작다.
0: 아우 아우 많이야. 너 봉기는 그러나.
1: 많이 난 거 봉기.
0: 에에. 생각 생각래 아까 태랑 내 비시.
1: 농가
0: 관계
1: 측을 알려서 그런 일을 쓰는 게 아니다. 양고등이야 봐. 깔짝 다이냐 여기서.

하녀 하이 조토노 조라오 람석피로 다이디포르카 함야포로 카나이톡나이 마르키 싱타후 북석노 사라사포인독 메가하르스 FM 주연토니 다북니 오판다 크나토톡니 코랑 파딩교 조라오 승오판다오 크나토크나토그르 사몽록노 승조토니 크나톡 삭마니르 사몽록노 승 크나라요 파디풀리아니 르 사몽 승 크나라니 스강데 버마바이 르 삽작 르 사몽

아스더러데 이카나도 도르사몽 하뇨 하이 뇨로 카나바이야 미소나 바이르 삽자르사몽 파디오즈라오 따이장사 카나도 도르사몽 카나는 파징 탈레네